치의 놈이 페루의 남매 우라지.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다 양카 체에서 지대케 에베바 이걸 야매 야우라니 삼매파 우라니 샤치로 삼매 모두 수옹 삼매 년이 데이

아수르 영원 트라비야 나사스 요리 숨지였어 와인에 비하라지 싸우냐며 어찌였어 와인이 아니야 다이며 어나베 미빠와님은 싸이

0: 박사로 쫙 벗어야겠느냐. 어벤 들면 쏘아버리겠느냐.
1: 야야야야야.
0: 난 티는 어서 마포와 포함을 쏘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입이야.

아수라 영원 트라비야 나사스 요나 숨지야시 와인에 비하라 제사우 냐미 오지야시 와인이 안에 야다이며 오나미 미바와님은 사이야 미원이야 미냐

마트만 쓴다고. 에이, 뭐냐면 여와야 옆에 여와야 양왕마. 에이, 여와야 옆에 얘만 가야 되는 거냐? 마패자에 셔리얼 원영 이 어디야?